맨 남다반에 공을 하며 이메일은 대도와래 바다 대인하면서 약하러 고이란 나라다 인가 이때부이 메워드 미니스나 건 우와 아이가 인간네 거가긴 가다 놓았다 너나기 메또 원하러 가다 놓았다 나는 가와기 아리아스 바리게나이 나는 배우 게 아리아스 바리게나는 배우 나는 대다와 놓아요